0: 爱神，爱神 ，my my my， 爱神，爱神 ，écoutez moi， 爱神，爱神 ，in my heart，
1: 爱神，아랍 부인에 나오니 내가 나 뜻대로 아랍에 나오는 게 됐어.